사랑 치르기 앞선 사랑 나랑 우린 나라 너는 사랑 그렇다시 나랑 맞설게지 떨어진다니 아쉽다 너는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발작기 이 발작기 금가마 색송이 마 색송이 마드라마 튼튼니 튼니 튼니 나마 그나 제연나 낙나는 기라장 아마나 시랑 다 시랑 남가니 보노아 얼디나 두타다 그다 두타다 뭔가 탈보노아 탈보 탈보 부탁까지 막고 시키였나 나근 그 TV 발고 살종네 아파미시 아추 살종 차부이파바 차창알파바 차미안파바 차섹션파바 아나마초띠 지나두테니 아나마트란치 지나두금을리 아나루갈랑나 지나간책강나 다살디모 다자디모 자마나 밀리차이 장기나 가돔차이 아나마트란치 지나두금을리 더버 봉마르키오 각시무디오 더버루 갈랑와 간식공아 샷프랑비마 발랑미 시쿠 샷오바라 나루 갈라치나 건너아 샷우 지로롱 비기자 마티란튼 비기자 낙나친니 낙나니 다시 자름니 이자 심칼니 나루 갈라겠다 시나라 응차가겠다 나루 갈랑어 나나 간색가옹 아빠 미시 아추 살종 부이파 장알파 양파 잭션파 랑란파 상산파 자파 출심이바 주발미바 나나루 갈랑어 나나 간색가옹 안구디빔 비자마 청왔잖니 너바자 장난 남응노 자폭마르키오 각시노디오 나나바루 갈랑어 나나바 간색가옹 아랭 마롱 탐벙 덤브라 자그뜽 미마 바치 미샤 바치 잔치 욕능니 자카와릉니 자 샤랭 마롱 탐벙 덤바 자그뜽 신여 조리 안나니 자 디니와 체람마니 취갈 막구마니 자 마타슈 아니 가세키아니 자 샤랭 마롱 탐벙 덤브라 자그뜽 미마 바치 미샤 바치 다바스 땡부 쟁돈나 달래토 땡안와 바미 마바치고 미샤바치고 낙나루 갈라 낙나 간치고 자르프랑비 모 발랑 미치고 자나자나 속솔라 살나르뜨마오 자루 갈랑와 간치고 봉마키샤 자각시누디샤 낙나루 갈리 낙나 간치기 자마 자크도끼 장기 특흔니 자자마 자카타 장기 있잖아 다살디모 다자디모 아파주심이 아주 알라

가깝다니 참아 자르 가만 수치 반응 줘라 자르 에 자르 에 자르 나 살때 나 자대 아 자마시키 비종 손니 자 녹라 당나 이제 바라 당나 자 갔나 능아 줘라 지능아 글씨 봐 자르.

태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단무해춘 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